이라진 가해 사비루루파 미야에 대교 오나오나 까무르구르 나티 본닌 기마에라 파오구 세르프난다 냐오구 세르프난다 꼬라 찡찡 라디 이라민 찡

하는 거 아닌가, 어디다 찌는 거면 도고, 으쌰이 하는 거 아닌가, 조반 내도, 으쌰이 하는 거 아닌가, 찌르지도 안 내도, 으쌰이 하는 거 아닌가, 화분 반 내도, 가인 쌰이 엇가라 다음, 알라신 쌰이 또 요하다가, 가인 쌰이 바리 쌰이